다리 문 뭐네 북한테 더번도 아번도 티켓 버르는 거 들리나 니저 버기 자리 프로티비 마네 이거 서부지 마파라 너디 버버터 게라 버스 버키 분노 프로티비 건 거리 버리바 선보기 아 선보 세트비 아무거나 제스타 거리바고 버리보 니저 버기 자코 버리버튼 거리바고 버리보 에라 버리비스쿠 프라쿠트가 거리바고 버리보 데키비 아무 버기 자리 प्रकृतिर अनुरूप जलवायु रही वन्य पशुपक्षी आपे आपे आसी आरंभ हो बगिचा गोटे सुंदर पृथ्वी पलटिजी।